0: 매번 말해 요하래 율로 가르쳐서는 잘 배워한게 말이 있어. 그다 가사 텔레셔도 지금 지금 작별권이 예바 있어 순대하게 작별권이 예바 있어. 대단한 노지기 다 탄예기 딱방 지금 작별권이 예바 말도 유금면에 주변에 쌓이는 거 말이 있어. 근데 이제 유금면에 주변 동안에 다 동이 터도 다 되면 지금 터도 다 되시죠.
1: And also, if you look at Bhava Viveka and such as his followers, Shantarakshitas and so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qualifying term, the things and events do not exist on the ultimate level, how do they understand this notion of ultimacy? It is also quite clear that they understand the ultimacy in relation to the wisdom analyzing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In contrast, in Chantakriti's Madhyamaka Avatara,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Chantakriti explicitly states that not only the subject,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experience or the agent that undergoes the experience of pain and pleasure and so on, and also his objects of experience, all of these, when you subject them to critical analysis by means of the sevenfold reasoning, then none of them are tenable. None of them can be found. And what this indicates is that all things and events, including one's own self, it is very clear that they are all devoid of any intrinsic nature or intrinsic reality. And also this suggests that none of them exist by means of some kind of objective reality, some kind of a status which they possess in their own accord. Yet, this does not imply that they do not exist at all. They do exist. And the question is, in what sense can we say they exist? In what sense they do exist? And then Chantakriti responds to this by saying that we can understand their existential status, their existence, only by means of the power of convention, the power of conventional reality. And therefore, this notion of this concept of some kind of objective existence in their own accord, things and events possessing some kind of existence in their own accord is a false understanding, and the negation of that constitutes the final understanding of emptiness.
0: Okay. 달라이네 아 루루랑이 그다 자아시로 안데디 해제라지 20인데 라지 20에 나라리아 이네 아다 타녀도 땅문만 쪼르 되베 다 가다 타녀도 변나 랑센 되겐지 이네 뭐네 다 최단제 민성 다섬레스 떡배 떡섬 신네 이네 뭐니 주베 땅 가다 민성 다섬 신네 전에 샤베이나 단디 베타 민섬심마도 되면은 얘는 차단인 거예요. 얘는 그 때문에 두고요. 때문에 그다음에 차단을 차단 두고요. 자 근데 이 인류산에 다 된대기 얘는 우마발이야. 다 견 태용에 견 팡샤바 되들이야. 얘는 루루기 랑 가르쳐 버렸다나. 그다음에 이 결한 게 이제 동배 고와 마시버렸어. 아니 시진은 또 되거든요. 최담제 아니 원이 주게 떠나 송대야 돼. 아니 전에 니기 매번 삼 계시 말이 있어. 봐. 아니 매번 삼 계시 말이 딱 안다. 최담제 전에 니기 매다가 되기 아니 간다 코랑 유루디 코랑 게 뭐네? 아니 죽사나 봐. 코랑 거 뭐네? 죽어서. 간다 아니 겐 신이 왕이다. 예버지. 아니 차대요래. 자 근데 이 말이 들어서는 그 때는 딱 와요. 때는 딱 사실이에요. 근데 인류 아니 우마베 아니 어쩔 당시에 때는 딱 와. 때지 뚜루 잠시 이 뭐 윤재도 전에 아니 러시지 말아서 쓰기요래. 뭐니 뭐 두고 쓰기요래. 뭐니 두고 똥에 똥만이 써야 돼. 동생은 때는 배고요래. 자 근데 이 말이 인류 내지 우마베 똥만이 손대야 돼. 매력 계셔 봐요.

0: developed and without basing oneself in a particular religious belief or faith.
1: 저다 미세 최대의 맞을 터네 지다 여름 최상 즉 제약에 김세다 주신 나라 public talk도 이렇게 지금 그래.
0: And as for how to cultivate such practices and ethical practices which are not necessarily based on religious faith, this topic we will cover in the public talk.
1: 간단간단조다 도미 난리야 아마리디 다치 다치 최대 최대 니쿵 인사라고 다 더그스지 마도 태상기 지 더게 신비 최대 다 배지 맵도 멍그리 자 드네이면 인도산에 지 믹스에다 최대다 만들에 얘는 아주 균전다 지게니 대상 그다 지 생리 그판에 지 류비 최대리야 삼루디 시작한다 저이여도 지 고 대상 고 신내 지다 내주 사부 도용의 변수잖아요. 즉 딘데기 단에 아니 과도로 다야 약제 당체 뒤단에 아니 즉 심시두 두비하게 단대가도 털럼지 고 용되게 요래. 선다디 내가 좀 보내샤.
0: So this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try to cultivate some kind of spiritual discipline that is not necessarily based upon religious faith. Because amongst humanity, if we were to look carefully, although there might be many people who claim to be follower of this religion or that religion, but the fact remains that in one's day-to-day life, the number of people who derive their moral guidance or guidance for living from religious teachings is really not the majority, it's a minority. So the majority really remains people who, in whose day-to-day life, religious ideas and religious and belief do not really exert an important influence. However, it is important somehow to find and present to this majority of people a spiritual way of life that would enable them to really cultivate these positive qualities and also to show them how through cultivation of these positive qualities one can fulfill this basic aspiration to be happy and overcome suffering. And here what is required is the recognition of the potentials that we have as human beings by utilizing our critical faculty of intelligence and also by drawing from scientific studies as well, because now in modern scientific studies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mind and the understanding of how mental attitudes impact has an impact upon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1: Then, 지금 여러 삼바상고 열개 동약이 그 탑시 찍기도 최대수 최기하리. 나 최대 먼저 왔다 먼구지 예버리 전문이들이 간다. 나 최대가 나올이야. 지금 따와도 좀더 여등에게 최대지다. 매등에게 최대. 근데 패시 실루니도와. 나 지금 따와도 좀더 여등에게 더 최대. 뒤뒤 주례리야. 간단히 아. 중재만 대체로 때문에 즉 따외 떠룩 남샤로 직당 떠룩 남샤로 뭐로 직당 디 떠룩이 대체로 디타네 주둔으로고 아니 즉 다섯번 상고 최고야 지 시두 최고야 지 단디 럽제 대전으로 지기 해식 뭐니도가 저 전에 인도산에 즉 중대 남샤 마샤 인도산에 민자의 차바 전부 연구열에디 이내 디 주둔 아니 심 투어 거야가 탈이야 패무치 럽저로 배지규 처리하래 배나 참제다 쇠바다 아니 초시다 지금 아니 정신 숭야 어다 지 늦을 때디 패무치